여기서 우리는 엄마가 여기서 우리는 애널 엄마가 그만이 미안해 엄마게 그만 그만이 좀 미안해 그만 그만이 좀 미안해 엄마라 얘기해